0: 아피디 맥진 부실랑러 미 탄신이 파닝 홍대는 그 핑로 뜨고 버싱
1: 쯔스 꼬 히지미 명 미 탄구 그 피잉랑시 난기준 히짐 옹꼬 히짐 옹 쯔스 꼬 깡부라
0: 오빠야 대로 강리 브랑드 랑꼬 지푸택테 대로 에이 꼬잉 띵땅러 꼬 버싱 담메로 랑쩔로 다갈리 랑 비소다 나는 지하고
1: 안돼 닝칭 득발하고 네 담투랑 해고 강구라 이소나람도 투랑 뜨거
0: 그 비엘랑 뜨랑 뜨거 저버 버싱
1: 할라 아 케에라방 아봉 낭루둔 데드노이트고 네피소판 지폰플랑
0: 어레 낭피소다 허준 대버싱
1: 아훗벤 아훗준 바야이 바주이
0: 안돼허 본데노코 버싱
1: 담 비농 비낭로코 대허
0: 어이따 담아나
1: 허준 대버 허준 대버
0: 어사비 사비 아나만 비농 니 안줘보
2: 만 아이포
0: 동거래 리 리 달리 코나도 달리 아벨레 쿠스니 안 쪼퍼
2: 코나다 달리 시키돌라 키로마나 탕카타 홀시 준탕 에드레 헬 한도마 아베마 탕아 코보라베 코피 마키도 초노
0: 오 사라 낭네 파낭 빈렘 쪼찌라도 아노 오 쪼스테 나이
2: 쪼쪼쪼쪼쪼
0: Oh, nang pinan van kap pinan, terang le. No nama nang teng rorob di ho. Salah nang nang van chini ne.
3: Terang ripo, terang.